0: 가지고 보시는 모습은 보시라는 길이 생각을 열고 무슨 일이 무슨 일이냐 보시기 보시라는 길이 전태전의 방향으로 공문전 무시 어시 그림성 올라가고 공문전 대팅 선택권 내가 지금 성립이든 대대적 성립이 무슨 일이든 나게 마치 이 거름이 하는 지구 수는 맞자 빨리 가서 돈의 음악을 버린다 빨리 돈의 음악을 전태전의 방향으로 공문다 라는 뒤 생이 어시 아스파스로 올라가고 공문다 반대편이 아무 상관이 아무 상관과 내가 불구로 돈의 음악을 버리고 올라가고 성격을 신경합니다. 미스터카는 어디가 되고서 또 어디가 맞을 불구하면 항상적으로 우리 안성은 내리선 또 우리 안성기술이 희망시더만 한번에 터다보는 무섭다 이랬다면 일단 어디가 성격을 놓고 성격을 걸어놓은 부분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하면 누구리고 감기지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시험기 부르는 분들 가서는 못해요. 어린이들 아시는 시험기 부르는 분들 우리나라 말고도 속비 강구성 빈둥이 기르고 지디 기시분이 기르고 어느 일이구나 하세요. 우리나라
1: 그 말씀이 있어요. 반가워.

0: 말씀을 하시는 분에서 정부를 쏴드리고 계세요.
1: 스탄이 빠니까, 생산 먹고, 뭐, 도수 가니까, 우리가 뭐, 힐트 분위기가 뭐, 섞이면 섞이는 거죠. 또, 어이리 양다, 경영성 결코 무수히, 예술인간을 벗어난 이구나, 뭐, 스탄이 빠니까, 그러니까, 땅, 국부가 아프가니다고 무수히 넘어갈 수 있는, 섬베이 양다, 경영도 빠니까, 문화고, 네트워크 분위기는 뭐, 그것도 빠니까, 코스마크사, 미국이라고 가면, 스탄이 빠니까, 그러니까, 땅으로, 이가들의 기분이 안 와나기니, 대회성을 스탄이 빠니까, 어떤 스탄이 문화라이 오늘 성으로 빠디성하고, 유중성을 갖고 몸이 가서, 예스만, 거의는 거의는 가서, 스탄이 빠니까, 라이프가 빠니까, 말인자, 성이 빠디스키지, 많이 걸어가기니, 아서, 러블러브 까리깔고, 암티본팀처럼 라이프가기니, 아플리 거리가 까마루, 아플리 거리 까마루, 아플리 수루한 거리가 미쳐야루, 아니, 많이 버리고 있으면 앞으로 주변에 미생가로, 막, 껍데기 떼기를 깔면서 이렇게 털이시는.
0: 아, 무시하는 거 아니면 이런 상태죠? 멜리스 주변에 이런 걸 좀 아니나, 언니기. 맘마티에 이런 걸 쓰는 걸 쓰는 걸 굉장히 좀 많이 하고, 드라마.

0: 지금 저쪽 그런 좋다가 누가 전망을 밝히는지 뭐 필이 모르겠네. 만약 선대스 뒤에서 스탄이 빠니까 아마 브루크룹의 질문을 스마일이라고 밝히니 기포를 봐오는 이유는 무슨지.
1: 얼려가 감각은 안 때문에 속되고 대그러면 뭐 속되고 아닌 그런 것
0: 뭐 속도 내 수업 안 해도 되겠는 거라 하지
1: 속도는 수업 아까부터 말했지만 뭐는 안 해도 되겠는 거니 사람이

0: 지금 무시력을 살펀드라서 많은 사람이 모이라서 이웃감들 모이는 게
1: 뭐냐? 대표다운서?
0: 대표다운서, 대표다운서. 아니 이웃감들 검사님 수행을 보는 게 좋네요. 나중에 선동이 검사관이 보다도 검사님 모이는 게 뭐예요? 많이 수행을 보는 게 뭐예요? 우리 빨리 가고 부산에서 보내기가 이런 미간이 수행을 보는 거죠. 선업이나? 아니 그래서 검사님 수행을 보는 게 뭐예요? 선업이나? 검사님 감독은 무슨
1: अब यता तपाईको स्थानीय पालिका तपाईको उनीहरूले किसान सङ्घ जोडिएर विभिन्न कार्यक्रमहरू

이상에 어떻게 간 건데 우리 그 저는 우리 그 비밀로 하는 것들을 뭐 보나디 대원한 보통은 특별히 뭐가 아닌 것이죠 대표적 보안이면 저기죠 그래서 아직 배상만 받을 거라 상사부이 그래서 우리 학생이 돈을 받고 이렇게 무발 그림 됐어요 양심 보전이 있으나 보전

0: 상태인
1: 뉴스기? 뉴스기 하면 순간 우리 미끼처럼 정리하면 순간성이 미스 발언이 뿐이 아니라는 것은 눈으로 보자 이거 이거 뭐냐고 이거 아무 뿐이지